이만해 가시 브레이크 뉴 라이스아바 감 지무 얘기하고 스마마 분야도 지무 얘기하고 저랑 강의하봐 제가 그와 같은 얘기 마크 존 잭스 밤비가 쓰가 에콘